0: 빵짱 예비군.
1: 야, 도시를 가도 살인 사파이언트의 스쿨 슬라이스 반가운가 가미츠바나이
0: 빵짱 예비군.
1: 마다모 필리언 임포르테 로컬 강방한 바가이 사카라와카
0: 빵짱 예비군.
1: 바라사 가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 각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비군.
1: May mga balaklod na preska kaglabas bukas 24 oras.

0: 빵짱 예리쇼!
1: 국내도 수리가도 살림 서플라이즈의 스쿨 서플라이즈 빵가 온갖 가미츠 문화이
0: 빵짱 예리쇼!
1: 뭐다 무필요한 임포트 로컬 끙방한 바다이 싹갈로와까
0: 빵짱 예리쇼!
1: 빨아서 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빨아서 왕국한 빨아서 베이비
0: 빵짱 예리쇼!
1: 마이 망가 발라 클루나 프레스카 하길 라바스 부카스 24 호라스
2: Choy? Choy! Choy pa bakla ko ni Choy?
3: Ay, dahil pasensya lang dahil sirado na kami.
2: Pati ba naman ikaw? Pag hindian mo ko?

0: 빵짱 예비촌.
1: 대도시 가구 할인 사파이어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 및 서브라이
0: 빵짱 예비촌.
1: 모다모 필리언 임포트 로컬 끝방은 바가이 싹갈로와까
0: 빵짱 예비촌.
1: 바라서 반은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서 왕국한 바라서 베이비
0: 빵짱 예비촌.
1: 이 망가 벨라 그루나 프레스카 한일라 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.
2: 초이! May burger ka mo di, Choy?
3: Ay, oo! Mag-uluto, day!
2: Gaila ko, Choy, sa Choy, ah! Ipaugom ko malang sa amigo ko! Para mangin, langhap sarap man ang bugas ang baba niya! Bad breath!
4: This is your MOR safety tip. If someone asks you to step outside to talk, don't just follow. Instead, ask to talk right where you are in a space that's open, visible, and surrounded by people. Remember, if you don't know the real reason, don't put yourself in a risky situation. Sometimes, safety is in staying visible. It's harder to harm someone who stays in public view. Stay alert, stay smart. Smart safety starts with awareness.

0: 빵짱 예비군.
1: 내가 생각하고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슈플라이즈 반가운 걸 감히 쓰면은
0: 빵짱 예비군.
1: 무덤 훈련 임포대 료칸 끝망한 바다에 싹 갈라와까
0: 빵짱 예비군.
1: 빨아서 빠른 빵 맞춰 빵 섹시 빨아서 왕국한 빨아서 베이비
0: 빵짱 예비군.
1: 마이 망가 말라 그린나 프레스카 한일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.
2: Choy, nagpalista kami di Choy sa watch list, Choy.
3: Ano? Watch list? Wala ko kapang lista na. Nga, sino ipalista mo, how?
2: Ay, Choy, ipatokhang ko ang mga chismosa sa amon, Choy. Mga tupad malay ko, nga mga nagakotso-kotso sa akon.
4: Chat sa FB? Check! Midnight snack? Check! More sa magdamag, check na check!